0: 마마마 김아유 김아유 김아유
1: 마몬몬몬
2: 목이 부션 마 코끝 마 김아 간 글로이 쓴감랑도 쇼이 감랑가래 짜이
0: 캥캥
2: 목이 부션 마 코끝 마 김아 간 글로이
0: 쓴감랑도
2: 쇼이 감랑가래 짜이
0: 캥캥 오마이 마 흡흡흡 유가티 마마마 큰티 마 오케이 큰